0: 안 그래 매주말 나 뭐 뽑아냐 아저씨야 가만 수입부 독일부 아저씨 뭐 하니 가담장은 지금 맞아 이거지
1: 스모어라야 안 돼야 되겠으니까 아